0: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.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,195kHz,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,855kHz, 밤 8시와 8시 40분, 9시 20분,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,660kHz,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,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.jp/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1: 이재욱,
2: 이침경,
1: 이 콤비,
2: 좋은 콤비
1: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.

0: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재욱입니다.
1: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충경입니다.
0: 네,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
1: 네, 오늘은 한국인 성악가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
0: 네, 오늘 저희가 초대손님으로 모시는 분은 성악가이신 배재철님이십니다. 이충경 아나운서는 뭐 성악, 음악의 조예가 있으십니까? 배재철님 잘 아시죠?
1: 물론이죠. 네, 배재철님은 일본과 한국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아주 유명한 성악가님이십니다.
0: 네,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나 뵙기 위해서 공연이 오늘 열리는 도쿄의 요요기 우에하라에 있는 홀에 와 있습니다.
1: 네,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0: 네, 그럼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.

0: 안녕하십니까. 저는 이재욱이라고 합니다.
1: 안녕하십니까. 이춘경입니다.
2: 반갑습니다. 저는 배재철입니다.
0: 네. 오늘 저희가 모신 초대 손님, 배재철님이십니다. 네. 이렇게 직접 만나뵙고 인터뷰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.
2: 네. 저도 영광입니다.
0: 네. 배재철님을 좀 저희와 인연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. 사실 10년쯤 전에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, 일한 의원연맹에서 이제 배재철님의 사실은 일대기는 아니지만 그 활약상, 일본과 한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한 활약상을 영화화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일한 의원연맹에서 이것이야말로 일한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활동이다. 그래서 일본 국회의 회관에서 영화 시사회를 했는데, 제가 그때 인터뷰를 해서,
2: 네. 네,
0: 그때도 뵙고 이렇게 10년 만에.
2: 10년 만에 뵙네요. 아유.
0: 감개무량
2: 감사합니다.
0: 너무 반갑습니다. 네.
1: 네.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저희가 10년 전에 방송을 했었던 하나카페 배재철님을 모시고 했던 편을 아마 들어서 잘 알고 계시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다시 한번 배재철님 소개 말씀을 드리면은, 선업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에 유학을 하시고 그 후에 독일 극장에서 활약을 하셨던 2005년에 갑상선암이 발견이 되어서 수술 끝에 목소리를 한때 잃기도 하셨습니다. 2006년에 일본에서 성대기능 수술을 받으시고 성악가로서의 활동을 재개를 하셨습니다. 네, 올해 2016년이기 때문에 수술로부터 딱 20년이 되는 건데요.
2: 네. 지금 제가 수술하고 나서 딱 20년이 된 해고요. 물론 우리나라 말에 그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는데 그게 이제 두 번 정도 변한 거죠. 그런 세월 동안에 물론 제가 제 목소리가 아직 그렇게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제가 노래할 수 있으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무대가 주어지는 것에 늘 감사하면서 현재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.
0: 그러면 그 수술 전과 후의 어떤 활동에 큰 차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?
2: 물론 제가 목소리를 예전의 목소리로 노래를 할 때는 오페라 또는 콘서트 또 그런 클래식 음악을 하게 됩니다. 하고 있었죠.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예전의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류의 노래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. 그렇지만 제가 부를 수 있는 곡들, 제가 할 수 있는 곡들을 가지고 지금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데요. 오히려 그때의 목소리보다 지금의 목소리 또는 지금의 저의 음악적인 표현이 예전보다 더 풍부하고 좋다라는 평들을 해주시면 제가 늘 그것 때문에 더 용기를 얻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힘을 내서 지금 제 공연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
0: 저희들도 이렇게 들어보면 물론 그 전에도 유럽이나 엄청난 활약을 하셨지만 지금은 뭔가 더 치유받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. 본인도 어떤 음악에 대한 대하는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게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.
2: 저는 많이 달라졌죠. 예전에 저는 이제 목소리라는 것, 즉 소리를 내는 것, 어떤 좋은 소리를 내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죠. 근데 지금은 그 소리를 배제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음악이 갖고 있는 내면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. 그래서 지금 조금 알 것 같아요. 아, 노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. 네. 라는 걸 이제 조금 아는 것 같아요.
1: 네, 조금 전에 저 팬미팅 마지막 부분에서도 저희도 잠시 노래를 들었는데요. 정말 천성의 목소리, 절망에서 희망을 찾은 목소리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. 네.
0: 조금 전에 이제 팬미팅에 저희들도 참가를 했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정말 20년 이상에 걸쳐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런 활약을 활동을 해 오셨는데 요번에 하나 조금 전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배재철님의 목소리에 용기를 얻었다 아니면 힘을 얻었다 기운이 났다 이런 말들이 또 어느 성악가보다도 많이 나오시는 그런 걸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요. 이런 거에는 어떤 것이 그 배경이나 원인에 있다고 생각해요?
2: 뭐 먼저 그렇게 받아들여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우선 사실 목소리라는 것이 그 어떻게 보면 음악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도 해요. 그런데 저에게는 그 도구가 제약이 많은 거죠. 그래서 그 제약이 많음에도 제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,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하고 또 나도 그러면 온전치 않을 때 무언가를 해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용기를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. 저도 그런 분들의 눈을 보면서 노래를 하는데 저 또한 그런 용기를 얻습니다. 그래서 서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저만의 콘서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
0: 그렇죠. 다른 분들은 뭐 그걸 어떻게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납득이 더 잘 가고 실감이 나지 않을까
2: 그렇습니다.
0: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이 배재철님의 오늘날 활동이 가능하게 하신 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키맨이 계십니다. 일본인 프로듀서이신 와지마 토다로님이신데요. 이분도 좀 저희가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갑상선 종양 때문에 수술을 하실 때 성악가니까 어떻게든 성대, 이 목소리가 나오게 수술을 해야 되니까 보통 어려운 수술이 아니었는데 사실 이것을 일본 내에서 의료계 권위를 다 동원해서 의학계 수술을 다 동원해서 수술을 가능하게 하고 이렇게 목소리도 되찾게 해주시는 건데 세상도 이렇게 한 10년, 20년 지나면서 와지마 도다로님, 배재철님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요?
2: 와지마 상은 저한테는 정말 둘도 없는 친구이고 둘도 없는 동역자고 둘도 없는 가족이죠. 왜냐하면 와지마 상이 아니었으면 제가 일본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고 또 그의 도움이 없었으면 제가 일본에서 수술을 받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고 서로 어떻게 보면은 운명과도 같은 그런 운명 공동체 같습니다. 저는 그래서 와지마 상 때문에 저는 일본에서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게 된 거고요. 또 다시 목소리를 찾아서 또 그 목소리를 또 일본 무대에서 저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저의 음악을 들으시려고 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공연을 만들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악을 나눠야 한다라는 어떤 그 정확한 모토를 갖고 계신 분이 와지마 상이기 때문에 와지마 상은 음악회라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힘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.
1: 네,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시께서 정말 배재철님은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 정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네. 그런데 들은 바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수술하셨거든요.
2: 제가 이제 물론 오른쪽 성대는 마비인 상태에서 소리를 내고 노래를 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좀 무리된 부분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오른쪽 성대의 결절이 와서 그 결절 수술을 한번 받았습니다. 근데 성악가들이 자꾸 성대에 칼을 대는 것, 즉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. 근데 저는 또 믿음대로 제가 그 수술 후에 또 다시 노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국에서 또 이 수술을 굉장히 잘 하시는 또 저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는 교수님께 또 부탁드려서 제가 수술 받고 아까 들어보셨지만 목소리 많이 좋아졌죠?
1: 네. 그래서
2: 사실은 수술 후에 한 6개월은 또 목소리가 마음대로 안 돼요. 그러니까는 저는 그런 것을 20년 동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좀 웬만해서는 저는 흔들리지 않더라고요.
1: 불굴의 정신.
2: 네.
0: 그러니까 사실은 뭐 보통 사람도 수술한다 이러면 했는데 또 하냐 엄청나게 때로는 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것 같은데 더군다나 성악가로서 보통 사실은 심리적 아니면 실제 뭐 육체에 있어서도 많은 데미지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극복하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큰 힘과 위안과 또 위로를 주시는데 이 흔들리지 않고 조금 전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. 그런데 어떨까요? 그런 근간이나 원동력 거기에 신앙이 큰 힘을 차지하고 있어요.
2: 네, 저에게는 그 신앙이 가장 큰 힘이죠. 제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또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늘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무대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포기라는 것을 하는 것 자체는 저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물론 부족하지만 무대를 만들고 그 무대에서 또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또에 저는 그렇더라고요. 제가 음악을 선택하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일이 겪게 되면 왜 내가 노래를 택해서 이런 고생을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저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. 제가 목소리를 잃었을 때도 제가 음악을 선택한 것, 노래를 하는 것을 선택한 것에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뭐 노래는 저의 곧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또 지키고 찾아가고 하는 그런 순간이죠. 아직도. 그래서 지금에서야 아 노래는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좀 느끼는 것 같아요.
1: 네.
2: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.
0: 사실은 뭐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실제 생활하다 어려움이 오면 그래서 의심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여러 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보면 어떻게 흔들리거나 그런 의심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?
2: 아유 물론 저도 있죠. 살면서 당연히 흔들리고 합니다. 그런데 제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제가 가야 할 본향이라는 거 있잖아요. 그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그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,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세상이 휘둘릴 수 있죠. 그러면서 우리가 흔들 수 있는데 그래도 그 믿음이라는 것,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때마다 또 저에게 또 깨닫게 하시니까 저희가 또 깨닫고 또 그대로 또 살아나가고 하는 건데 그게 신앙생활 아닌가 싶습니다.
1: 네, 스스로부터 20년이 됐다고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새로운 도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. 어떤 도전이실까요?
2: 뭐 늘 도전이죠. 저는 늘 도전인데 지금 사실은 제 나이 정도의 성악가들이면 이제 노래를 그만 할 수밖에 없는 뭐 물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그렇게 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은 이미 잊고 살았기 때문에 저의 목표는 그래요. 제가 뭐 이런 표현이 뭐 사람들이 하기는 하지만 저는 제가 설 수 있을 때까지 무대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저는 노래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.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도 힘을 얻지만 누군가도 분명히 저를 보고 용기를 내고 힘을 얻는다는 건 저는 예전에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. 근데 지금은 제 눈에 보여요. 그런 것들이 실제로 느껴지고 실제로 제가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목표로 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
0: 네, 저희 청취자분들 가운데 한국에 관심이 있는 일본분 아니면 또 일본에 관심이 있는 한국분들 모르십니다. 그래서 그분들께 메시지 한마디 해주시죠.
2: 또 저의 노래를 들어주시는 많은 일본 팬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저를 또 잘 모르시는 또 일본 분도 계실 거고 한국 분도 계실 텐데 기회가 되시면 제 콘서트에 꼭 와 오셔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왔을 때 그 일본 분들의 반응, 그 다음에 또 한국 분이라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기쁨도 아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
1: 네, 오늘 팬미팅도 하시고 또 좋은 후회를 공연도 하시는데 정말 너무 피곤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
2: 아이고, 제가 감사합니다.
0: 감사합니다.
1: 감사합니다.
2: 감사합니다.
3: 네,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?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이나 감상 아니면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1: 네, 저희

0: 홈페이지 nhk.jp/korean에 접속을 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
1: 네, 그럼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. 다음 주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
0: 안녕히 계십시오.
2: この放送は NHK ワールド国際放送ラジオ日本です。東京からお送りします。
3: This is NHK World, Radio Japan, Tokyo.